0: 나가리겠지.
1: 나가리 번호.
0: 와.
2: 네.
1: 나가리겠지.
0: 자우. 리버 나가마이.
1: 마이.
0: 나가마이.
1: 아저씨나.
0: 나가마이. 저야.
1: 오케이.
0: 한번더 유다.
1: 오케이.
0: 끝나.
1: 끝나 이제.
0: 자.
1: 리또. 예, 오늘은 정말 정말 예전에 예전에 이거는.